0: 福救木兰。
1: 忙去做工。
0: 目标是中上银路，说八五十米。
1: 我来说的。
0: 什么意思？大概。
1: 哟，我真的完成了。所长，一共找到四个高射击枪隐藏点。
2: 叶大，即刻联系其他观察所，交叉核实。
3: 是。
1: 指挥所。
2: 哎，文杰，
4: 文杰，
2: 同志，
1: 文杰，
2: 文杰同志，
4: 同志，
1: 文杰，
2: 哎，同志，文杰同志。
5: Show you 5 minutes. Shoot out their eyes.
2: 아이 씨, 미친놈. 누가 왜 소리 넣어?
6: 아, 누가 뜬다 그래.

0: 来来来来，你坐军长这个位置，来来来来来，军长让我喝酒我就喝酒，军长让我调兵我就调兵。
1: 제기라는 데 줄 바뀌어 보 중대 하나가 날아갔어.
2: 야,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? 아니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 미국이냐?
1: 미국인이었으면 좋겠다.
3: 형. 미 국군이 포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?
2: 왜 그러는데?
3: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.
1: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!
3: 소령 김인표. 형. 고사표 중대장인데 혹시 여기 올라오라고 시켰어?
2: 어. 중공군 새끼들은 경도만 있지 전투기가 없거든.
3: 그래서 고사포를 배치하겠다